내로 바리게 손이 내로 바리게 바늘에 겨레게 찔러 아자니 정후다리 찔러 아자니 정후다리 손이 사자 불에 나트리네 알라 바보니 바늘에나 Sajata karo ase punate, ke punere kita.